0: 그런데 이새로 무르렁 보세.
1: 세제 음악.
0: 에네메 에세고 헤티 카미세다그라. 로탈루라 히아리하. 에네 헤우카세 세베소. 네 로고모 데 비토즈라.
1: 나나 이아 카미세다 라 푸타 카발로. 컨트롤레 시 푸에스타 알 아이레.
2: 고엘 필리피 기제타 투카 엘 카발로 데 라 콘솔라.
1: La voz comercial.
2: La voz comercial. La Ruli.
1: Con la música paraguaya.
2: Con la música paraguaya. Héctor Ramos.
3: Hola, ¿qué tal? Vas a querer marinera hoy porque pues ahí opa.
1: Que les hable y les saluda.
2: Bicho Riveros, el remedio de tu corazón.